아버지, 어쩌다 저쪽에서 운전을 심으셔서 거기서 어린아이 운전을 가르쳐 보겠다. 어린아이 운전을 보겠다. 그렇지, 아이들, 나는, 어린이, 아니,